0: 참 착한 꼬이였느냐. 어벤트맨 수사범이 아니냐.
1: 야야야야야
0: 단티노 스마트폰 파로 밤에 우리 수입이 애처맨이냐. 이미 주문이 깎아맨이냐.

여러분이어째어유어디니네어유어냐메뜨냐미스어유어냐메야엄마어이애니에프락트마에이브레드그야다우차부나워터싹나마이워터싹워터나마이아미니야나원내나원내나원내나배마웨이배마웨이니어터싹니어터싹다마니어떠이니어트인 Yeah.

0: 하지. 아브라함이나 뭐 그저 왔어. 그저 왔고 미안하고 그래 뭐 어떻게 보노. 회장 니하고 중국어 니하고 눈초비에 회장 아브라함 와야지. 회장하고 봐 왔어. 나는 딱 갔어. 애냐고빈의 예지 애냐고빈의 예컴와 예컴 예컴야미야섬 예투냐미훈용 지디 맨 사고로비 케케 애나 해지봉게 자야카치라오 지수스 애냐고빈의 예지 예님네 예후 애니 예님네 라체
1: 워프라부 삼라나 바야 안자 워프라미포 삼라나 바야